0: 왜? 치라!
1: 스카차 위지!
2: 아. 이름이 지나가나? 나무나나?
3: 카톤에서 뭔가가?
0: 어여, 어여, 바방가야리 무시부! 바방가 무시부! 에! 에이, 이라가래.
4: 그 두부가 바바 마키나.
0: 에이, 만지.
4: 만지.
0: 아.
4: 안놈냐 못이 마테.
0: 부티 오로롬 바바 자루 쿠방가 nga 보세타
4: 카노니 사이즈요 이다.
0: 타요리자.
4: 와마 이웨 이도. 엄마 나 아코비야 이웨 코멕시.
0: 아니
4: 아코비야 이웨.
0: 아베.
4: 자.